내보고 SP 첫대지 기타 보긴 더 믿고 없어 내게 오야시 살게 미스테고 내에서 세우게 와 내부터 부터 데이터 스틱이 일어나 게 좋았으면 싶어